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Harutin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그래서 뮤직 비티가 has started with no usual signal music,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Ethio Jazz. Have you heard of the term Ethio Jazz? Ethio Jazz는요, 에티오피아 전통음악, 미국 재즈, 펑크, 라틴 음악이 섞여서 탄생한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o Ethio Jazz combines Ethiopian traditional music, jazz, funk, Latin. 들으면서 과연 재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 that's not that important, right? 에티오 재즈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 father of 에티오 재즈라고 불리우는 이 Mulatu Astaque라는 분인데요. You're listening to his music right now. 그래서 한번 먼저 Mulatu Astaque 곡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Mulatu Astaque, Tezet.

So you're listening to Mulatu Astake, the father of Ethio Jazz. The song is Tezeta. Tezeta는 에티오피아어로 nostalgia 또는 longing에 가까운 뜻인데요. 약간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곡처럼 느껴집니다. I think Tezeta could be translated in Ethiopian as a nostalgia or longing. 약간 이 서구 음악에서는 종종 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r in Portuguese, saudade, which is a word that you hear a lot in you know, bossa nova music. 그래서 에티오피안 음악에서의 어떤 이 한, longing, 그리움, nostalgia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장르처럼 tezeta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음악의 느낌을 보면요. 묘하게 여러 어떤 문화의 음악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동, East Asia, Middle East, Africa, and even Asia. 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You know, I used to go to 낙원상가 a lot when I was young. 낙원상가 아시죠? 악기 파는 곳. And if you go into 낙원상가, you hear a lot of musicians, you know, playing their music. 악기 수리점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악기 다루는 분들,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You see a lot of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뚱땅뚱땅 연주하는 그런 풍의 음악이 있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고, 옛 가요 같기도 하고, the type of music that those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play somewhere in between like a trot and all the traditional 가요. 근데 이 몰라투 아스타케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why do I that kind of vibe with this music. 조금 찾아봤더니 에티오피아 음악, 트레디셔널 음악, 전통 음악에서는 이 오음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Kind of like a pentatonic in a blues music. 물론 펜타토닉과 또 이제 우리 국악에서 쓰는 오음계랑은 조금 다른데 but kind of a very similar in vibe. That's why I get that kind of vibe. 아,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동양 음악 같기도 하고 중동 음악의 느낌도 나고 아프리카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서 들었구나. 여기서 났구나. So, you know, whenever we listen to traditional music, 오음계가 주는 어떤 한 그리움 같은 정서가 있잖아요. I think that's why exactly we feel that way by listening to this music. 네, 테제타라는 노래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음 곡 역시 몰라투 아스타케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Mulatu Astake, Ijel Tezela, meaning a personal memory. Isn't it such a familiar vibe?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예, 우리한테 멀지 않게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 낙원상가 아래에서 할아버지들이 연주하실 법한 Yes, exactly.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재즈인 듯 특유의 전통음악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신기반기. Right, bit of a jazz and bit of a, you know, traditional music and feels like a kind of an old saxophonist doing that solo right around the 낙원상가 area. 그쵸? So, 멜라투 아스타케의 곡, 두 번째 곡이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2005년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Broken Flower 때문인데요. His music was being highlighted again in 2005 because of this movie by Jim Jarmusch titled Broken Flower. Broken Flowers라는 그 영화 사운드트랙에 방금 들으셨던 곡이죠. 멜라투 아스타케 에젤 데젤라 이 곡이 또 다른 곡과 함께 수록이 되면서 이분의 음악에 대한 굉장한 또 이 조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청취자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 through this movie, his music was became known to Western listeners. 그래서 에티오피아 음악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This one is by Mahmoud Ahmed,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legendary figure in Ethiopian music. Singer이신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Mahmoud Ahmed. The song is Yeshi Haraget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t of an abrupt ending. Sorry about that. So Mahmoud Ahmed, 예시 하라게두라는 곡이었습니다. 반응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영신이님께서도 멍하게 있다가 지금 멜로디 듣고 웃어요. 트로트 연주로 들려서 웃음이. Yes, that's how I felt exactly. Their music felt so, I don't know, close. I felt like Ethiopians are our brothers. 우리 형제 나라처럼 느껴지는. 베스킨님께서도 약간 세련된 트로트 연주 같아요. Yes, exactly. 1232님께서도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 나올 법한 느낌이 나요. 크크크. Yes, exactly. 가요 무대 한번 마무드 아메드 초대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next artist, Ethiopian artist is Helu Medegia라는 분인데, he's a organist, accordionist, and also pianist. So 또 이티오피안만의 또 어떤 이 상당히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Helu Medegia. The song is Yefkir Enguruo.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웰컴 백 투 하이라이트 에디션 오브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 think first installment of 동요 위클리 was last week. Yes. 근데 상당히 그 기획과 컨셉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A lot of positive feedbacks for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So again, just to kind of give you the lowdown of this segment, we will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So every Tuesday on this segment, 동요 Weekly. But not just the two 동요s, but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track. 그래서 한 곡의 동요를 소개하고 그것과 매칭이 되는 대중 가요일 수 있고요. 팝송이 될 수도 있고 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약간의 릴레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My

relay matching 동요 and the popular music. 그럼 첫 번째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윤서진 친구가 부른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라는 곡인데요. Lyrics by 김지원 and the composer is 고수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바다죠. 찰랑이는 새하얀 윤슬이 파도 위에 얹혀져서 넘실넘실 넘어오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So, summer is on the way. When I think of summer, I think of the ocean and imagine sitting on a sandy beach, watching the sunlight shimmer on the waves as they quietly roll toward the shore. Then I write things in the sand, my name, my friend's name, my dreams, and my friend's dreams. So,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내 이름, 친구 이름, 나의 꿈, 친구의 꿈, 먼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파도에 쓸려가는 이름들과 꿈을 보면서 내 꿈이 바다 넘어 저 먼 곳에 닿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사장,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As the waves come in and wash those names and dreams away, I find myself hoping that my own dreams might travel beyond the sea and reach some faraway places. 굉장히 동요적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이 그 쓰여진 그런 이름들과 꿈들을 바다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This is 김지원 작사, 고수진 작곡 and the singer is 윤서진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윤서준은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이런 가사가 있죠. 더 넓게 넓게 흩어지는 새하얀 모래 위에 머나먼 바다의 꿈 새겨요. Upon the wide endless stretch of white sand, I draw dreams of the distant sea. 먼 바다로 돌아갈 푸른 파도야 내 꿈도 함께 데려가죠. On blue waves returning to far off ocean, please carry my dreams with you. Beautiful, beautiful. 그렇죠? 오칠옥님께서 아이도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kay, so matching song. Our kitten names are sort of making guesses on what kind of a matching song I'll be bringing. 이렇게. 독더미님께서 바다의 왕자 아니냐고, 바다의 왕자. 아닙니다. As I said, I won't be predictable with my matching song. 아마도 여러분들이 게스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곡일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쿨피스님께서도 역시 귀여운 목소리 어쩔, 이렇게. 맞아요. 참, 동요를 들으면 그냥 that's kind of a given. 목소리의 귀여움과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죠. So my matching song is a song by 우효. 우효 인디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sort of electronica based 인디 뮤지션인데 우효 씨의 모래라는 곡이 있어요. 모래라는 곡이 있는데 all these two songs all talk about sand on the beach, right? But in such a different perspective. 이 곡의 모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줌의 모래로 날 유혹하지 마요. Don't tempt me with a handful of sand. 한 줌의 모래로 날 울게 하지 마. Don't make me cry with a handful of sand.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Because in the end, it will all disappear. 하얗게 흩날리는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테니까. Because it won't remain beautiful forever, like tiny white flower petals drifting through the air. 난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And because I still can't quite believe it.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한 줌의 모래에 뭔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바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that is my interpretation. 저의 해석이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원작자의 의도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요가 보는 이 모래, 와, 이 대중가요에서 보는 모래의 굉장히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Both very beautiful s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칭송입니다. 우효입니다. 모래.

우효 모래였습니다.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atching?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Hope you enjoy that as well.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 국악 동요를 한 곡 갖고 왔는데요. I think I mentioned that,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genres of 동요. There are 동요 that's called 서정 동요, which is kind of a ballad, similar to ballad in the popular music. 서정 동요라는 그런 조용한 발라드 같은 동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창도 있고. And one very distinct genre is called 국악 동요. 약간 국악의 음계와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This one is titled 여름밤. The singer is 김나람.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 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햇살을 재우는 듯한 어떤 자장가라고 이렇게 it's kind of like a lullaby, sort of gently putting the days of blazing sunshine to sleep.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뜨거운 햇살아 토닥 토닥 토도닥 pat pat patter pat warm sunshine 붉은 노을 안고서 잠을 자자 let's fall asleep wrapped in the red glow of sunset 휘릴리 휘릴리 샤르랑 샤르랑 바람손 토닥이며 휘릴리는 이제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샤르랑은 이 샤르륵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는 순우리말 부사라고 합니다. And it could be translated something like really, really, really rustle, rustle with the wind's gentle hand patting us softly. 휘영청 둥그런 달림을 만나러 가자. Let's go meet the bright and round moon hanging high in the sky. 라는 아주 참 그런 포에틱한 그런 가사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람입니다. 여름밤.

김나람 여름밤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여름밤 풀숲 가득 재잘거려도 햇님은 스르륵 소르륵 곤이 잘도 잔다. Even though the summer grass is alive with chatter all night long, the sun drips off softly and sleeps soundly. 토닥 토닥 토도닥 그렇게 꿈을 꾼단다. Wow. I love it. 이수영 작사 and 김경은 작곡 김나람 여름밤이었습니다. So, the connecting song, the matching song that I had.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용이 이 뜨거웠던 햇살을 이제 밤으로 데려가서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In the quiet night sky, beautiful starlight shines silently even through distant windows.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The memories of the day dripped away somewhere and all I can do is gaze at the dreaming sky above.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To the sound of a gentle melody, my heart becomes like a child again.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나와서 김현식 여름밤의 꿈 깊은 밤 아름다운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다시 아침이 찾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A dream I hope to remember even when morning comes again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Hope you enjoy the today's 동요 weekly and the matching of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We'll be back with another edition next Tues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니님께서 아이들 목소리로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William Wordsworth의 말이 떠오릅니다. Yes, indeed. We are always learning from the child,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항상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Miles Davis, a song about summer, a very famous song, of course. I think from the Gershwin piece, I think. Miles Davis의 Summertime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헬로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Apologies for that. So a little head start for Music Boutique today. And thanks for participating in today's Hump Day 2905 EQ 영어. 수고하셨고요. 조금 릴렉스 하시라고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주제의 곡들 갖고 왔는데요. As I was, you know, I always look through YouTube and look for really great live rendition of the popular songs. 항상 저는 유튜브 가장 큰 묘미가 이 실황 공연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가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est thing about YouTube is, you know, uncovering and, you know, coming across some of the gems, so to speak, in as a live performance of already a popular song.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들의 이 공연 버전을 준비했는데, first track is by Adele, Someone Like You인데요. It's a 2011 performance. It was live done at the Royal Albert Hall. Actually, this version was released as a live album and a DVD as well. And as you know, this song, Someone Like You, became one of the defining breakup songs of 2010s. 너무도 유명한 곡이니까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Adele, this is live from the Royal Albert Hall in 2011, Someone Like You.
1: This is Someone Like You for him.

스테디움에서 하는 공연이면 뭐 아무나 일단 할 수 있는 베뉴는 아니죠. So this one was none other than Michael Jackson, Billie Jean live at Wembley Stadium인데요. This concert was attended by more than 7,000 fans, 7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던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Including the members of a British royal family. 영국의 왕가분들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Not that it matters, right? 한번 들어볼까요? Live at Wembley, 1988 version, Michael Jackson, Billie Jean.

场呢，我们先来一首很特别的 Enix 的 Sonia 的西班牙语版，一首韩团唱的西语歌，一起来听听吧。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0: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国立公园工团的安全装备免费租赁服务现已经扩大至全国20座山岳型国立公园，访客在毫无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行的过去和未来。
4: 嘿，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DJ 麒麟，欢迎准时光临。首先听到1997年王菲同名专辑当中的《人间》啊，这是王菲产后复出的一首作品呢，也被认为是她唱给刚出生的女儿窦靖童的一首充满祝福的歌。当时窦靖童8个月大，王菲在歌曲当中给予女儿长大之后3个但愿：但愿你的眼睛只看得到笑容，但愿你留下每一滴泪都让人感动，但愿你以后每一个梦不会一场空。

0: Riders. You know, Teflon. Eve.
1: Yo, yo, yo, they wanna know.
2: Where famous lyrics cross the border and completely lose their dignity. Can you recognize your favorite song after it survives our questionable translation skills? Alright,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egment.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go through the translator and never come back the same. 자, 새로운 코너인데요. 지난주부터 선보였던 코너예요. 지금부터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분은 노래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온 게스트거든요. 읽어드리고 바로 빠질 겁니다. 팝송은 한국어로, 한국 노래는 또 영어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께서는요, 이 고급진 우리 게스트의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Very simple.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guest will read you some song lyrics. Pop songs will be read in Korean, and Korean songs will be read in English.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carefully to that premium quality narration and guess the song title. Last week, for example, we have Donald Trump joining us in the studio. I love Melania Trump. 막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가사를 읽어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분 섭외하느냐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It was not easy to cast this person because this person is like all over those like YouTube videos. 요즘에는 좀 쇼츠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시고 바쁘신 분이라서 섭외하기 힘들었는데. 모닝그루브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한다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So she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크리스티나,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께서 이제 가사를 열심히 읽어드릴 거예요. 오셨나요?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listen up very carefully.
3: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그렇구나. 빨간 장미꽃도 보이는구나. 예쁘구나. 영어 할게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그렇구나. I see skies of blue. 하얀 구름도 막 보이는구나. 참 좋구나.
2: 왜 이렇게 길지?
3: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ca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그렇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2: Thank you, Christina.
3: 끝났구나.
2: 네, 이제 가셨어요. 생각보다 가사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또 이제 썸머가 돌아왔어요. I'm back,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notice? 여러분들,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가사 못 들으신 거 아니죠? 이거 또 오라 그러고 이러면 곤란해요. 네, 다시 읽어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소환해 주시 마시고요. 우리 서비님께서 게스트 기대됩니다 했는데, 서비님, did you actually listen to the lyrics? 우리 리님께서 똑같다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왔다 갔었다니까요. So she was really here.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데. 자, 이 노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K-Talk open chat room and als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live on YouTube. 또 보이는 라디오에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시고요. 서비님께서 와우, 진짜 오셨구나. 그렇구나.
3: 그러시구나.
2: 자꾸 이렇게 그러시구나만 보면은 이렇게 읽고 싶어져요, 이제는.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Thank you, thank you. It was all Christina, you know. Big respect to Christina예요. Alright, morning groupers. 자, 제가 몇 가지 핵심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크리스티나 소환할 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여기가 핵심이에요.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Okay, 자, 다 들었어요. I give you everything, okay? Okay, Morning Groovers, calm down. 이제 정답 맞춰주시고요. Our next song is going to be the hint. 다음 노래가 좀 힌트일 수도 있어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erd, Wonderful, everyone, Wonderful Place.

Okay, I think we're in a quite of an emergent situation because we're not seeing that many yeses. 너무 어려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단 하진님 문자부터 읽어볼게요.

하진님 셀, 웃느라 못 들었어요. 유유라고. 아, 정말. 코코님께서도 크크크크크크크 크리스티나! 이러면서 보내주셨고. 굴보사님, 아우, 깜짝이야. 라디오 틀었는데 크리스티나님 목소리가? 라고. 우리 6497 모닝그룹어. 이 코너는 웃다가 끝나네요. 정말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은 그러시구나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라고 하셨어요.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은희 팀장님 were having a very short discussion about this segment. We were kind of worried because people would just end up laughing and just not able to guess the answer for this. 너무 이제 웃기만 하고 사람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웃느냐고. 그래서 이 코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까 약간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아, 그런 와중에도 정답을 좀 보내주신 사람이 계시구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For example, 3267, 우리 얼짱님께서, 설마,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해주셨네. 아, 이 루이 암스트롱 노래 제목은 아니긴 한데, You're very close right there. 또 웃으시나냐고 정답을 못 맞추셨구나. 우리 켄님께서도 정답,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해주셨고요. And 서비님 said,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이구나. 벌써부터 다음 게스트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쇼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이거 퀴즈예요, 퀴즈. 마치, 여러분들 앞에서 퍼폼하는 그런 원숭이가 된 기분인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So going back to the lyrics, for example, 제가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티나께서 아까 오셔가지고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이래주셨잖아요. So that is, I see trees of green. I see trees of green. 그렇구나. 그 다음에 she went, 빨간 장미꽃도 보이는구나. Red roses too. 오, 루이 암스트롱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이게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쉽죠? 어렵지 않지 않아요? And then it goes, I see skies of blue. 하얀 구름도 보이는구나. 라고 또 이따가 나오죠. And clouds of white, 하얀 구름도 보이는구나. 와, 좋구나. 한 다음에,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ca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그렇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So that was the lyrics right there for you, everyone. 중간에 이제, 그렇구나. 이거는 아까 그 크리스티나 씨께서 추임새로 넣으신 것 같아요. So it is not like the 100% translation. 약간의 그런 MSG가 좀 들어간 낭독이었어요. 어때요, 모닝그룹어들? 다음 주도 함께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We're gonna be having another guest. 아, 벌써부터 섭외 전화 해야겠네. You know, I have to start casting from today because obviously we're having very, very named guests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여러분들의 또 이제 멋진 낭독을 위해서 제가 또 네임드 게스트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스트가 동나지 않길 바라면서.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개인이 사신 방송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뭐뭐 하는구나. 늪에 빠질 듯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중독성도 있고요. 그냥 뭐 오늘 회사에서 뭐 회의하시거나 뭐 직장 동료들이랑 말씀 나누실 때할말 없으면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이것만큼 좋은 답이 있을까요? 뭐, 회의하다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회의하는구나. 좀, 화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you know, if you are stressed out about something, if someone's bothering you, you know, don't be caught up to yourself thinking about it. Just say, I see. 그렇구나. 너가 나를 또 짜증나게 하는구나. 이러면 또 웃어 넘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while you are doing that, think about me. 오늘도 방송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 하루 그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굴보쌈님. 회의에서요? 미팅에서요? 네! 회의에서 미팅에서요. 뭐, 그렇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I'm talking about the attitude here, you know? When it comes to meetings or, you know, important conference or anything. Just think to yourself, I see. 그렇구나.
누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은근히 짜증이 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So that is my life lesson for you for this segment.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생의 지혜와 조언까지 전해드리면서 이 코너를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ut we still got a few more minutes left for Morning Groove, everyone. So I want to see you guys joining me and participating in the topic that we have mentioned. 그래요. 우리 영일치님께서도 방금 그렇구나라고 썸머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셨네요. 바로 이런 attitude입니다. But anyways, going back to the topic, we're going to talk about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some energy boost. 내가 기력이 없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우리는 음식을 찾아 먹잖아요. 기력 회복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살아나는 음식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한 입만 먹어도 그렇구나. 기력이 생겼구나. 하게 하는 그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For example, 코코님께서 기력이 없을 땐 곰탕, 그리고 저는 냉면보다는 밀면파. 그것도 뚝뚝 끊기는 부산의 밀면보다는 쫄면 스타일이 제주도 밀면이요. 모두 맛난 점심 먹고 한주 화이팅 하세요. 그렇구나. 곰탕, beef bone soup and wheat noodle from 부산. But your preferable wheat noodle is actually from Jeju. I guess they have different styles.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직 아침 안 드셨다면 여러분들 아침 챙겨 드시고요. 만난 아침 그리고 as Coco님 said, 만난 점심 먹고 한주 화이팅 우리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Okay, finally. We're going to have Louis Armstrong 선생님 joining us for this live session.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What a Wonderful World.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o this segmen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리메이크와 원곡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트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마구마구 함께 넘나들어 볼까요? So here, I'm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Very simple. You just gotta guess, and that's it.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r original artist and fun facts, just your thoughts about them, and so on. 노래 한 곡 오늘도 들려드립니다. 리메이크 버전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적인 그런 지식을 막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fun fact, 그리고 원곡 가수에 대한 뭐 추억, 다양한 생각 자유롭게 또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음악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1013으로 원곡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today's remake song will be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FDR Land. 새들처럼 들어볼 겁니다. And obviously this is the remake version. FT Island가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죠. 새들처럼 원곡자는 따로 있어요. So obviously there is an original musician for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So take a guess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 알바생들께서 열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Some of you who still are lost, I'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because I am kind Summer. 또 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 원곡자 가수의 분의 성을 빼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딱 한 글자만 안 들어갔어요. 이분의 이름 중에서 성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섭섭하네요.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And of course, for foreign listeners, I'm going to provide you another hint that is an English version. Okay, so here is your biggest hint. The musician's name's initials are not BTS, but BJS. How about that? Woo! 이니셜이 BTS가 아닌 BJS예요. 네. 누굴까요? 원곡자가.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이용기 씨가 생각나나요? 땡! 원곡자는 따로 있으니까 원곡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Alright, while waiting for all of your smart guesses,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지식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FT Island, 새들처럼.

테들처럼 by FT Island. And your job wa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제가 힌트 매우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Okay, let's read your messages, read your guesses from now on. 3998 Morning River. 둘리라는 별명도 있고 여전히 활동 중이신 변진섭 가수님 오늘의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약간 둘리 닮으셔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군요. 요리 보고 왜 이렇게 자꾸 콧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할 때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변진섭 이제 맞습니다. So 변진섭 was the answer, the legend, right?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3293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2959 also said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and they added on 변진섭님의 희망사항이 유행했을 때 썸머피디님은 아직 세상에 안 나오셨죠? 아버지뻘 되실 듯이라고 해주셨고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1989년에 이 희망사항이 발매됐다고 적어주셨네요. 66년생이시면 제 아버지뻘이 맞네요. 저희 아버지가 59년생, 어머니가 63년생이니까 거의 아버지뻘이네요. 그래도 이 노래 알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Summer! 이 노래 아니에요? 그쵸? 아, 이 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변진섭 씨였습니다. 이 변진섭 씨 그래도 저 너무 레전드라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발라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막 자리 잡지 않고 막 유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가 변진섭 가수라는 걸 알고 있고 예전에 나가수에도 많이 나오셨고 So since he's a legend even though he's a singer from the 80s I am very aware of this musician.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보내시고 이렇게 또 뮤지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뮤지션에 대해서 추억도 회상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So this segment is all about discussing and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this musician. 우리 3151모닝 그루버 진짜 섭섭한 변진섭 오빠 꺄 오랜만에 우리 오빠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like that hint right there, right? 오빠라고 하셨는데 나는 팬이셨구나. 근데 진짜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게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popular he was back in the days and still is because he is touring around Korea. 지금 현재 전국 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방 곳곳에서 이제 투어를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한 레전드라는 뜻인 거죠. 해피라이프님,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찾으셨던 분이요. 아, so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lyrics. So even though a lady eats a lot, he wishes for someone who wouldn't get fat. 그리고 말이 되나요? 정말? 어떻게 그래?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희망사항에 그러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또 어떤 여자 있었나요? 뭐 되게 요청사항이 좀 많으셨네요 변진섭님께서 So obviously he had a lot of wishes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와 우리 박원희 팀장님 무슨 AI세요? 막 가사를 지금 빵 띄워주시고 와 무슨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가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있어요 So let's take a read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o a lady who's able to make the best kimchi fried rice?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왜요? 목젖 껄껄껄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이게 매력 포인트인가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A lady who I can meet even though I don't have enough money.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Okay, understandable. Fashionable lady even though they don't you know, put too much effort into it.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는 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딱딱 소리나게 씹는 거죠.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좀 이상형이 좀 특이하시긴 했네요. So I guess he was very specific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우리 선생님께서 썸머 누나가 힌트가 진짜 섭섭하네요. 이거 뭐예요? 라고. 어우 답답해 그 진섭이 오빠 성이 뭘까요 진섭이 오빠 어우 답답해 꼭 맞추고 싶다라고 looks like you're a little frustrated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힌트 죄송해요 제가 I tried 우리 하진님께서도 FT Island가 리메이크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so that's the first realizing that FT Island actually remade this song 맞아 FT Island가 리메이크했고 이 버전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코너가 약간 그런 게 있네

Okay, so there is this thing about the segment that we would talk about the original musician that we would kind of leave out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그러니까 너무 원곡자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리메이크한 가수도 대단한 가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좀안 쓰게 되네요. FT 아일랜드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돌 밴드잖아요. 약간 1세대 아이돌 밴드, like the first generation idol band was FT Island and CN Blue back then. 기본적으로 밴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막 데이식스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밴드 아이돌 밴드 좀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곡들 막 리메이크도 하고 곡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yeah,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in 1988 on Pyeongjin's debut album, Like Birds, and became one of the defining songs of Korea late 1980s ballad era. And with its uplifting melody and lyrics about freedom beneath the blue sky, the song remains one of his most beloved classics and a staple of Korean nostalgia. And FT Island released their remake of Like Birds, 새들처럼, back in 2011, so that was a long time ago already. 이 리메이크 버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꽤나 시간이 지났답니다. And as the title track of Memory in FT Island, the band's first remake album. 그래서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으로 이 새들처럼을 발매를 했다고 해요. So those were some fun facts about this song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 버전 들었으니까 변진섭 오빠라는 그런 향수를 여러분들의 돋구기 위해서 원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the one and only legend 변진섭.

0: TBS EFM。
1: Soul Smarts,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0: 하루틴 모델 소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 좀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Let's go! The World Cup season is here. The time that we have been waiting for 4 years. A lot of things can happen in 4 years, so we have waited long enough. 카타르 월드컵이 어제 같은데 벌써 월드컵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And we are expecting the first big match with South Korea, of course, the 태극 warriors versus the Czech Republic. And we hope our 태극 warriors to win. 우리 모두 우리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죠. Christmas Korea!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If you see some people out there, just ask them a question. Hey,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이강인? Very, very popular players in Korea. Do you know 홍명보? 뭐 이런 거. Do you know 2022? No, not 2022. 2002? World Cup? 우리 4강 진출했는데, do you know? 뭐 이러면서. We have to be proud about ourselves. 우리는 대단한 태극 전사 보유고 앞으로 승리를 쭉쭉쭉 기대를 해보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Coin 노래방. Woohoo! 우리 펭귄 킬러님 looks like you're excited. 아싸! 코너 코너 준비! 라고 해주셨습니다. 코너 코너 코드 stands for Korea. 외쳐! Oh! Best in Korea! 윤대원 밴드가 지금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Hey! Hey! Hey! 여러분! So obviously

actually, this soccer match is sports, one of our sports activity. So I have a TMI quiz. 아, 또 some 또 T, some 또 TMI 가져왔어. 맞아요. So TMI 가져왔고요. Today's TMI quiz is going to be related to some sports. Ah, and we actually found this song. 우리 박은진남님께서 이 노래를 찾아주셨어요. 직접 심으셨답니다. This is Shakira and Burna Boy, Die Die. And this is 2026 World Cup song requested by our Morning Groov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and Ben's Burrell. So we are obviously playing this song for you guys. Enjoy. Ah, yeah, let's go. Dale, dale. Okay, getting back to our TMI quiz. 여러분, 제가 TMI 퀴즈에서 축구 말고 야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가 과거 잠실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자주 갔어요. 근데 야구 경기 직관을 갔는데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So that is the TMI quiz, everyone. So one time, Summer went to watch a baseball game at 잠실 baseball stadium. And somehow, I got booed by so many crowd.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과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온갖 야유를 받았을까요? 저 태어나서 그런 야유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us on Global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무료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맞춰주세요. 썸머가 야구장에서 왜 야유를 받았지?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도대체 무슨 일이? 한번 맞춰보세요. 둔둔둔 쿵짝짝 쿵짝짝 쿵짝. Okay, Sunset Morning Groover. 코너 코너. 썸머느라 오늘은 월드컵 응원송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of 코인 노래방 That is w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솔직히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실감나게 해드려야죠 I mean so much is going on And obviously this World Cup i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굉장히 또 먼 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The Taguig Warriors who must play under the conditions of Guadalajara in Mexico which is like located at an altitude about like 1,500 feet from what I know 굉장히 또 고도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훈련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Yeah, yeah, that's what we do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이강인? Okay 자, 정답들이 쏙쏙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썸머가 왜 야유를 받았을까요? 6226, a new morning giver texted. 맥주 빨리 마시기 패배! Ah, yeah,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events at baseball stadiums, and maybe it's because that I didn't drink my beer as fast as enough, because that is one of those competitions that they do within the crowd. 땡입니다. 이런 건 안 걸렸어요. 이런 거 걸리면 패배하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저 탄산을 좀 빨리 잘 못 마셔가지고. But that is not the answer. I got booed by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로 제가 굉장한 야유를 받았어요. 아하, 달래, 달래. 우리 페니킬러님께서 술을 너무 마셔서 주정 부리셨나요?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So were you just like way too drunk at a baseball stadium?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은요 주사가 없어요. 전 술 마시면 오히려 굉장히 calm해지는 사람입니다. I get super calm once I drink. Like, I'm like the total opposite. You guys may assume that, oh my god, Summer's gonna go so crazy with this energy level. She's gonna get crazy when she's drunk. But no, no, no. 저 술 마시면 되게 calm해집니다. So, 땡! 땡이고요. 아, 정국 OPPA 오셨어요. 저보다 동생이지만 잘생긴 정국 OPPA가. Dreamers. This is to celebrate the Qatar 2022 World Cup. 아, 이때 공연 진짜 멋있었는데 저 이때 입덕했거든요. 아야오, 아야오.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니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반짝이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하고. Everybody, 아야오. 아야호, don't boo me. 아야부, 안 돼요. 아야호, yeah. 우리 옆 H님께서 곰돌이 홈 경기에서 쌍둥이 유니폼 입고 갔었나요?

뭘 물러보시고. I have basic sense of manners. I wouldn't do stuff like that.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요? 곰돌이들한테 빵빵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했고요. Happy Life Morning Group. 다른 팀 응원석에서 쌍둥이 원하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Subby also said, 홈팀 좌석에서 원정팀 응원하셨나요? 321만 also said, 상대편 응원석에서 응원하기. 에이, 저 설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You know, if I'm cheering for the home team, I would be seated at the home team seat, okay? I would wear the uniform in the home seat area.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이유예요, 여러분들. 네, 한번 맞춰보세요. It has to do with the screen. 뭔가 스크린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스크린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t a baseball stadium, why did summer get booed? This way. Oh, yeah. Ayahu, do you know Jungkook? Do you know Jungkook who sang at Qatar 2022 World Cup? 우리는 BTS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이강인 보유국, yeah, Summer 보유국. 우리는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또 proud하게 오늘 태국 동사들을 응원하시고요. 우리 5558 굿모닝. 오늘 월드컵 시합이라 필승 코리아 아닌가요? 저희 회사도 11시부터 전체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such amazing company you have right there. 이렇게 그러니까요, 몰래 몰래 찔끔찔끔 볼 바에는 그냥 다 같이 시원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사장님들, CEOs, head of a company, just let people watch the World Cup all together. It's fun. Just do it all together. 이래야 또 이제 업무 또 효율도 올라가고 또 애사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뮤직컬러버께서는 TMI 퀴즈. 관중석의 키스타임 화면에 잡혔는데 안 하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힌트 듣고 이렇게 맞추신 건가? 정답이에요. 와, 정답 나면 이제 바로 말씀드리려고요. So that is the answer. Wow, good guess. So this is what happened. I went to the baseball stadium with my university classmate back then, and we actually got caught on that kiss camera. 막 딱 잡혀버린 거예요. But we were absolutely, definitely not in a relationship where we would ever kiss. So when we kept refusing and shaking our heads, the crowd started booing us. 그래서 제 대학교 동기랑 이제 야구장을 갔는데, 우린 절대 그런 거 할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화면에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막 이러면서 막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원봉으로 막 X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뒤를 돌면서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러면서 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상처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동기 남자애가 야 어떡해?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뭐래 이 바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뭔가 노잼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우한 것 같은데 장난 삼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So that was the answer. I got caught on the kiss cam and I didn't kiss. So that is the reason why I got booed by many crowds at the baseball stadium. 아, 우리 트랜스픽션 오파들 승리를 위하여 듣고 계십니다. One of the most popular World Cup music. 둥둥둥둥짝, 짝짝, yeah, yeah, yeah. 우리 성태모닝 그룹어께서 뒤늦게 어린이가 받아야 될 파울볼을 선만누나가 눈치 없이 받고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So did you catch the foul ball when the kid was supposed to catch it? 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못해요. 저 파울공 날라온 적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한번 잡고 싶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땡!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요? 우리 영 H님께서 그러게요. 많이 노잼이었겠네요. 라고. 진짜. 그 키스 못하는 춤이라도 추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 아 하긴 거기서 뭔가 제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막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아 왜 하필 얘라고 쓸데잡혔어. 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썸남이랑 갔을 때 좀 잡아주지. 그 뭔가 상황이 야속하기도 했고. I guess I wasn't feeling that lucky because obviously I would want to be caught on the kiss camera if I was there with my boyfriend or something, but obviously he was just my

good friend. 굉장한 너 너무 친구여가지고 아쉬웠다. 우카타나 하라 in Mexico. 우리 태국 warriors fighting. Fighting, fighting 많이 보내주시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orld Cup?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방송이 진행이 될 건데요. 11시잖아요. So where are you gonna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Are you even going to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어요. I didn't catch any match on the Qatar World Cup back then. 그때 너무 경기를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고 I was doing a news show back then, so I had to get up really early. 그래서 뭔가 아, 막 일에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맞나? 집중을 하긴 했나? 그래서 단 한 경기도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새벽에 막 어디 편의점에서도 보고 치킨집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Anyways, 클론 등장했습니다. 클론 and featuring 엄정화 언니 발로차 발로차 이 노래 저 초등학교 때도 막 불렀던 것 같은데 발로차 막 키 크는 노래라고 그때 막 이거 시켰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발로차 이러다 보면 키가 클 것 같지 않나요? Gotta be stretching out your leg, you know? 발로차 공을 발로차 우리 태국 워리어들의 완벽한 드리블을 꿈꾸면서 완벽한 에이밍 You gotta aim for the goal, right? 그래서 그 골대에 딱 에이밍 잘하시라고 발로차 우리 골키퍼들 발로차 골키퍼가 발로차면 안 되죠 Do you know 이강인? Do you know 손흥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또 월드컵 관람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자 볼 것 같아요 I think I'll be alone watching the game 뭐 주변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볼 것 같은데 Maybe I will be joining some chat room 저는 뭘 보든 이제 좀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좀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만약에 또 올라가고 또 다른 경기 하게 된다면 Maybe I will try to find a way to watch it with the people 우리 박우리 누나님도 보실 거죠? 경기 예. 표정님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감독님도 보셔야죠 축구 경기 Do you know 손흥민? Yeah? 뭐 그렇다고 하시네요 너무 신나네 갑자기 여러분 월드컵 볼 때만큼은 You know as long as when you're watching that World Cup game Just forget about all those stressful stuff 볼 때만큼은 우리 행복하게 응원하면서 싸우지 말고 Don't fight And we're gonna all become one While we are waving flag This is Kena waving flag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5532 COD 팬 모닝 그룹어가 texted again 저희 아이들은 각각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본다고 빨간 티 입고 간대요 저도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들이랑 볼 예정인데 다 같이 한국 응원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he kids are off to their school and kindergarten wearing some red t-shirt that is so adorable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우 귀여워라 그리고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분들이랑 볼 예정이라고 하셨고 You're saying that your foreigners would cheer for South Korea so make sure they do that 뭐 속으로 막 체코 이러기만 해보라고 하세요 아주 예. Let's all cheer for Korea 강제로 이렇게 응원시키시고요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또 TMI도 한 번에 맞춰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최고입니다 Stay tuned

이었어요. 근데 막 웃으면서 때리셨어요. 이 발이 문제야, 이 발이 문제, 막 이러면서. 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키가 190cm에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되게 무서우신데 또 때리실 때는 이렇게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나고 청소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룹 아들 지금부터 학창시절 모닝그룹 아들께서 혼났던 경험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모닝그룹 아들 거짓말하면 대차게 혼나는 거 아시죠? This is Big Bang, 거짓말.

So we're talking about the reason why you were in trouble or got scolded in your school days today. 오늘은 학창 시절 내가 혼났던 이유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4288 Morning Groover said, 학창 시절 혼났던 사건을 생각해보니 이게 딱 떠올랐어요. 수능이 끝나고 인생 처음으로 샛노란색 염색을 했어요. 머리도 길었는데 엄청 노랗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엄청 혼난 뒤에 다음날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했답니다. 아무리 검은색으로 해도 밝은 갈색

색이더군요. 다 지나간 추억입니다. So when you dyed your hair bright yellow, you got scolded by your mom. 아, 그런데 또 말을 되게 잘 들으셨네요. 저는 계속 그냥 그 염색한 거 아까워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모자 쓰고 다니고 했을 텐데 또 바로 다음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셨다고. 근데 뭔가 이득이었겠어요.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갈색 빛이 자꾸 올라오니까 더 예뻐지는 그런 효과? 우리 얼짱님께서 저요 저요 교실이 잠겨있어서 교무실에서 급하게 체육복 갈아입어서 된통 혼나고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5바퀴 돈 기억이 So you got changed to your PE uniform at teacher's office because the classroom was locked. 맞아요. 이게 수업 시간 되면은 또 이제 귀중품들도 있고 하니까 되게 재빠르게 교실 문을 잠가 버리잖아요. 불도 다 끄고 이러니까는 나 늦었는데 어디서 갈아입지? 막 이러면서 급하게 교무실에서 갈아입으셨다고. 아니 어떻게 또 교무실에서 갈아입으셨대요? 저 때는 커튼 뒤에서 이렇게 막 갈아입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커튼이 되게 넓었거든요. 체육복 안 갈아입었다고 혼난 경험 진짜 많죠. 저도 체육 시간에 체육복 까먹고 안 가져가가지고 못 갈아입어갖고 막 맨발로 이제 운동장 5바퀴 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오리걸음 진짜 많이 했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무릎에 되게 무리 될 텐데. 9909 모닝그루버. 저는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소풍 끝나고 종례하기 전 친구들 몇 명과 튀었어요. 크크크크. 다음날 오리걸음 했답니다. So another person who end up being scolded by doing those duck steps, which is like run, which requires you to walk around the whole entire field. 아 이거 진짜 힘든데 또 오리걸음 하셨구나. 아, 근데 너무 싫은 게 기분 좋게 소풍 갔는데 꼭 종례를 하고 끝나야 되는 게 좀 싫지 않았나요? 빨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솜사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종례할 테니까 다 모여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 가면 당연히 뭐 혼났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사연이 있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꽤나 많이 학창시절에 혼나셨군요. So looks like a lot of morninggroupers got scolded in their school days. 0117 모닝그루버 지각!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직장 다니는 지금까지 지각으로 평생 혼나네요. 그때 하도 또 나왔어요. 오리걸음을 해서 지금도 하체가 튼튼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you got scolded because you are always late to school and you're still late up until nowadays. 와 직장에 지각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리지 않나요? Anyways, 오리걸음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체가 튼튼하시다고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있네요. 당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많이 혼내셨을 텐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 이런 학생들이 미쳐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This is 손담비 with 미쳤어.

So why did our kind morning groovers get scolded back in school days? Let's find out more. JKY 모닝 그루버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피어싱에 심취해서 귀를 8, 9개씩 뚫고 다녔는데 한 번은 학생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면서 피어싱 빼느라 눈물 콧물 뺐던 기억이 나요. 혼난 것도 무서웠지만 미로처럼 얽힌 형태의 특이한 피어싱을 달고 있어서 그거 빼느라고 피도 줄줄. 아, 어떤 피어싱인지 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피어싱이시죠. Well, so you got ears pierced and you had like 9 holes? 아, 진짜 이러면 혼나야죠, 그죠? 눈물 콧물 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눈물 콧물 빼는 거야.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피어싱을 하셨나요? 왜 꼭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은 건지. 또 학생 때 지나니까 저는 피어싱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남산 최팀장 모닝그루버. 중학교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관악산으로 갔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중학 시절이기도 하고 신바람이 나서 100m 달리기 하듯 정상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전교 1등으로 도착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혼자 소풍 왔냐고 마구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교 1등한 사람입니다. 멋지죠?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렇게 단체로 이제 이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앞장서 나가고 이러면은 또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No matter how well you hike, you always have to stick together with other students. Otherwise, you're gonna be scolded. 저도 뭔가 이런 이유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앞장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천천히 가라고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께서 라떼는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었죠. 한 명만 떠들어도 단체로 혼나는 공동체의 의식. 그때는 계산 같은 거 하고 살지 않았던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We all got scolded altogether when one student was not, you know, kind of paying attention in class or talkative in class, things like that. 만약에 누가 떠들어가지고 혼나면 너 저기 13번 제가 떠들어가지고 다 같이 지금 혼나는 거야. 다 같이 엎드려. 일어서. 앉아. 옆중 쉬어. 이러면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아 진짜 이러면서 그리고 박자 틀리면은 어 너 천천히 했지. 쟤 때문에 또 시작. 다시 처음부터 1, 2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런 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했었죠. 그냥 그런 건지입니다. 7641 모닝그룹아, 저는 고등학교 수업을 쬐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수업 듣는 애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출석 부르고 빠진 애들은 따로 교무실로 불려서 혼난 기억이 있어요. I mean, there are teachers like that who don't really check the attendance every single time during the class. And the thing is that students know. 이게 귀신같이 또 학생들이 알아요. 아, 저 선생님 출석 안 부르니까 조금 만만한데? 이러면서 수업 짤까? 이러면서 근데 불시에해버리는 순간 케이오스 다 끝나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은 본분을 지켜서 학생 수업 재고 이러면

0: 되죠. 그죠, 그죠. 우리 중학생 모닝그루버들 아셨죠? 초등학생 모닝그루버들 수업시간에는 꼭 출석체크 하셔야 됩니다. 2506 모닝그루버, 학생 때 유행했던 매운 닭꼬치인 눈물꼬치가 유행했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신가 봐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친구랑 수업시간에 조용히 나와서 눈물꼬치를 먹은 후에 다른 선생님께 걸려서 매맞은 기억이 나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 눈물꼬치가 추억입니다. So you went out to eat some chicken during your class. 당연히 이러면 혼나야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 밖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를 사 먹고 이러면은 너무 걱정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근데 눈물꼬치 진짜 맛있지 않았나요? 뭔가 그 치킨 꽃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저 때는 그 치킨 팝콘이랑 콜라랑 이렇게 합친 뭐 그런 것도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저는 학교 끝나고 달려가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찌됐건 it's more fun to be scolded with your friend instead of being scolded alone. 혼날 때도 뭐 사실 친구랑 함께하면 또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죠. 혼자 혼나는 것보다는 둘이서 혼나는 게 낫겠습니다. This is 채연 with 둘이서.
1: Funky mix. Start sequenc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뮤직비티가 has started with no usual signal music.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Ethio Jazz. Have you heard of the term Ethio Jazz? Ethio Jazz는요. 에티오피아 전통음악, 미국 재즈, 펑크, 라틴 음악이 섞여서 탄생한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o Ethio Jazz combines Ethiopian traditional music, jazz, funk, latin. 들으면서 과연 재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 that's not that important, right? 에티오 재즈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 father of 에티오 재즈라고 불리우는 이 물라투 아스타케라는 분인데요. You're listening to his music right now. 그래서 한번 먼저 물라투 아스타케 곡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물라투 아스타케 데제트.

So you're listening to Mulatu Astake, the father of Ethio Jazz. The song is Tezeta. Tezeta는 에티오피아어로 nostalgia 또는 longing에 가까운 뜻인데요. 약간 그리움

느껴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곡처럼 느껴집니다. I think Tejeta could be translated in Ethiopian as a nostalgia or longing. 그러니까 이 서구 음악에서는 종종 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r in Portuguese, saudade, which is a word that you hear a lot in you know, bossa nova music. 그래서 에티오피안 음악에서의 어떤 이 한 longing, 그리움, nostalgia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장르처럼 tezeta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음악의 느낌을 보면요, 묘하게 여러 어떤 문화의 음악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동, East Asia, Middle East, Africa, and even Asia. 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You know, I used to go to 낙원상가 a lot when I was young. 낙원상가 아시죠? 악기 파는 곳. And if you go into 낙원상가, you hear a lot of musicians, you know, playing their music. 악기 수리점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악기 다루는 분들,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You see a lot of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뚱땅뚱땅 연주하는 그런 풍의 음악이 있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고 옛 가요 같기도 하고 the type of music that those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play somewhere in between like a trot and all the traditional 가요. 근데 이 몰라투 아스타케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why do I that kind of vibe with this music. 조금 찾아봤더니 에티오피아 음악, 트레디셔널 음악, 전통 음악에서는 이 오음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Kind of like a pentatonic in the blues music. 물론 펜타토닉과 또 이제 우리 국악에서 쓰는 오음계랑은 조금 다른데 but kind of a very similar in vibe. That's why I get that kind of vibe. 아,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동양음악 같기도 하고 중동음악의 느낌도 나고 아프리카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서 들었구나. 여기서 났구나. So, you know, whenever we listen to traditional music, 오음계가 주는 어떤 한 그리움 같은 정서가 있잖아요. I think that's why exactly we feel that way by listening to this music. 네, 테제타라는 노래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음 곡 역시 몰라투 아스타케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Mulatu Astake, Ijel Tezela, meaning a personal memory. Isn't it such a familiar vibe?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예, 우리한테 멀지 않게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 낙원상가 아래에서 할아버지들이 연주하실 법한 Yes, exactly.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재즈인 듯 특유의 전통음악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신기반기. Right, bit of a jazz and bit of a, you know, traditional music and feels like a kind of an old saxophonist doing that solo right around the 낙원상가 area, 그쵸? So, Mulatu Astake의 곡, 두 번째 곡이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2005년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Broken Flower 때문인데요. His music was being highlighted again in 2005 because of this movie by Jim Jarmusch titled Broken Flower. Broken Flowers라는 그 영화 사운드트랙에 방금 들으셨던 곡이죠. 멜라투 아스타케 에젤 데젤라 이 곡이 또 다른 곡과 함께 수록이 되면서 이분의 음악에 대한 굉장한 또 이 조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청취자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 through this movie, his music was became known to Western listeners. 그래서 에티오피아 음악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This one is by Mahmoud Ahmed,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legendary figure in Ethiopian music. Singer이신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Mahmoud Ahmed. The song is Yeshi Haraget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t of an abrupt ending. Sorry about that. So Mahmoud Ahmed, 예시 하라게두라는 곡이었습니다. 반응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영신이님께서도 멍하게 있다가 지금 멜로디 듣고 웃어요. 트로트 연주로 들려서 웃음이. Yes, that's how I felt exactly. Their music felt so, I don't know, close. I felt like Ethiopians are our brothers. 우리 형제 나라처럼 느껴지는. 베스킨님께서도 약간 세련된 트로트 연주 같아요. Yes, exactly. 1232님께서도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 나올 법한 느낌이 나요. 크크크. Yes, exactly. 가요 무대 한번 마무드 아메드 초대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next artist, Ethiopian artist is Helu Medegia라는 분인데, he's a organist, accordionist, and also pianist. So 또 이티오피안만의 또 어떤 이 상당히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Helu Medegia. The song is Yefkir Anguruo.

song in Ethiopian language. 굉장히 좋죠. Just really hit close to home for us.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제니님께서 현실을 무릉도원으로. Yes, exactly. 스카프 드는 낙타님, 괜히 커피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게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닐지도. Yes, Ethiopian coffee. That's why we love coffee. I don't know. I guess Ethiopians would love coffee, definitely, right? Because they're known as one of the biggest producer of coffee. 5750님께서도 점심 먹고 나서 Ethiopian 커피 한잔 마셔야겠네요. Yes, go for it. 피아니스트 듣고 계신데 next track is by one of the most well-known saxophonist, Ethiopian saxophonist. 아주 에티오피아 색소폰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게차추 메쿠리아가 연주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뮤지카 히 워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Although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 think first installment of 동요 위클리 was last week. Yes. 근데 상당히 그 기획과 컨셉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A lot of positive feedbacks for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So again, just to kind of give you the lowdown of this segment, we will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So every Tuesday on this segment, 동요 Weekly. But not just the two 동요s, but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track. 그래서 한 곡의 동요를 소개하고 그것과 매칭이 되는 대중가요일 수 있고요. 팝송이 될 수도 있고 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약간의 릴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My relay. matching 동요 and the popular music. 그럼 첫 번째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윤서진 친구가 부른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라는 곡인데요. Lyrics by 김지원 and the composer is 고수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바다죠. 찰랑이는 새하얀 윤슬이 파도 위에 얹혀져서 넘실넘실 넘어오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So, summer is on the way. When I think of summer, I think of the ocean and imagine sitting on a sandy beach, watching the sunlight shimmer on the waves as they quietly roll toward the shore. Then I write things in the sand, my name, my friend's name, my dreams, and my friend's dreams. So,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내 이름, 친구 이름, 나의 꿈, 친구의 꿈, 먼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파도에 쓸려가는 이름들과 꿈을 보면서 내 꿈이 바다 넘어 저 먼 곳에 닿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사장,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As the waves come in and wash those names and dreams away, I find myself hoping that my own dreams might travel beyond the sea and reach some faraway places. 굉장히 동요적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이 그 쓰여진 그런 이름들과 꿈들을 바다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This is

윤서준은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이런 가사가 있죠. 더 넓게 넓게 흩어지는 새하얀 모래 위에 머나먼 바다의 꿈 새겨요. Upon the wide endless stretch of white sand, I draw dreams of the distant sea. 먼 바다로 돌아갈 푸른 파도야 내 꿈도 함께 데려가죠. On blue waves returning to far off ocean, please carry my dreams with you. Beautiful, beautiful. 그렇죠? 오칠옥님께서 아이도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kay, so matching song. Our Kitty님s are sort of making guesses on the, what kind of a matching song I'll be bringing. 이렇게. 독더미님께서 바다의 왕자 아니냐고, 바다의 왕자. 아닙니다. As I said, I won't be predictable with my matching song. 아마도 여러분들이 guess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쿨피스님께서도 역시 귀여운 목소리 어쩔, 이렇게. 맞아요. 참, 동요를 들으면 그냥 that's kind of a given. 목소리의 귀여움과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죠. So my matching song is a song by 우효. 우효, 인디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sort of electronica based 인디 뮤지션인데 우효 씨의 모래라는 곡이 있어요. 모래라는 곡이 있는데 all these two songs all talk about sand on the beach, right? But in such a different perspective. 이 곡의 모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줌의 모래로 날 유혹하지 마요. Don't tempt me with a handful of sand. 한 줌의 모래로 날 울게 하지 마. Don't make me cry with a handful of sand.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Because in the end, it will all disappear. 하얗게 흩날리는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테니까. Because it won't remain beautiful forever like tiny white flower petals drifting through the air. 난 아직 믿을 수 없어.

있으니까 and because I still can't quite believe it.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줌의 모래에 뭔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바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이 that is my interpretation. 저의 해석이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원작자의 의도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요가 보는 이 모래와 이 대중가요에서 보는 모래의 굉장히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Both very beautiful s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칭송입니다. 우효입니다. 모래.

우효 모래였습니다.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atching?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hope you enjoy that as well.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 국악 동요를 한곡 갖고 왔는데요. I think I mentioned that,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genres of 동요. There are 동요 that's called 서정 동요, which is kind of a ballad, you know, similar to ballad in the popular music. 서정 동요라는 그런 조용한 발라드 같은 동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창도 있고. And one very distinct genre is called 국악 동요. 약간 국악의 음계와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This one is titled 여름밤. The singer is 김나람.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햇살을 재우는 듯한 어떤 자장가라고 이렇게 it's kind of like a lullaby, sort of gently putting the day's blazing sunshine to sleep.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뜨거운 햇살아, 토닥 토닥 토도닥. Pat, pat, patter, pat, warm sunshine. 붉은 노을 안고서 잠을 자자. Let's fall asleep wrapped in the red glow of sunset. 휘릴리, 휘릴리, 샤르랑, 샤르랑. 바람손 토닥이며. 휘릴리는 이제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샤르랑은 이 샤르륵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는 순우리말 부사라고 합니다. And it could be translated something like really, really, really, rustle, rustle, with the wind's gentle hand patting us softly. 휘영청 둥그런 달님을 만나러 가자. Let's go meet the bright and round moon hanging high in the sky라는 아주 참 그런 포에틱한 그런 가사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람입니다. 여름밤.

김나람 여름밤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여름밤 풀숲 가득 재잘거려도 햇님은 스르륵 소르륵 곤히 잘도 잔다. Even though the summer grass is alive with chatter all night long, the sun drips off softly and sleeps soundly. 토닥토닥 토도닥 그렇게 꿈을 꾼단다. Wow. I love it. 이수영 작사 and 김경은 작곡, 김나람 여름밤이었습니다. So, the connecting song, the matching song that I had.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용이 이 뜨거웠던 햇살을 이제 밤으로 데려가서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In the quiet night sky, beautiful starlight shines silently even through distant windows.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The memories of the day drift away somewhere and all I can do is gaze at the dreaming sky above.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To the sound of a gentle melody, my heart becomes like a child again.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밤의 꿈. 깊은 밤 아름다운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다시 아침이 찾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A dream I hope to remember even when morning comes again.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Dongyo Weekly and the matching of a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We'll be back with another edition next Tues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니님께서 아이들 목소리로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William Wordsworth의 말이 떠오릅니다. Yes, indeed. We are always learning from the child,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항상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Miles Davis, you know, a song about summer, a very famous song, of course. I think from the Gershwin piece, I think. Miles Davis의 Summertime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drop it.
1: E-S-E-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Apologies for that. So a little head start for Music Boutique today, and thanks for participating in today's Hump Day 2905 EQ 영어. 수고하셨고요. 조금 릴렉스 하시라고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주제의 곡들 갖고 왔는데요. As I was, you know, I always look through YouTube and look for really great live rendition of the popular songs. 항상 저는 유튜브 가장 큰 묘미가 이 실황 공연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가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est thing about YouTube is, you know, uncovering and you know, coming across some of the gems, so to speak, in as a live performance of already a popular song.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들의 이 공연 버전을 준비했는데, first track is by Adele, Someone Like You인데요. It's a 2011 performance. It was live done at the Royal Albert Hall. Actually, this version was released as a live album and a DVD as well. And as you know, this song, Someone Like You, became one of the defining breakup songs of 2010s. 너무도 유명한 곡이니까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Adele, this is live from the Royal Albert Hall in 2011, Someone Like You.
1: This is Someone Like You for him.

0: The time is 8 p.m.
1: 这是一座拥有约2000年历史的文明古城。
2: 这里四季

这场呢，我们先来一首很特别的 Nmix 的 Sonia 的西班牙语版，一首韩团唱的西语歌，一起来听听吧。

0: KT는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 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0: 各位听友大家好，这里是天涯万里晴，我是木真。忙碌的一周即将过去，迎来惬意的周末。如果您错过了本周内容，或者是想重温精彩内容，那接下来的时间请您不要走开。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想了解社区动向吗？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天涯放映厅。

0: 立网站或者拨打电话15779337进行咨询。
1: 智慧首尔，获得最新生活小贴士，尽在 TBS EFM101.3。

0: Rough Riders. You know, Chuck Long, Eve.
1: Where famous lyrics cross the border and completely lose their dignity. Can you recognize your favorite song after it survives our questionable translation skills? Alright,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egment,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go through the translator and never come back the same. 자, 새로운 코너인데요. 지난주부터 선보였던 코너예요. 지금부터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분은 노래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온 게스트거든요. 읽어드리고 바로 빠질 겁니다. 팝송은 한국어로, 한국 노래는 또 영어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께서는요, 이 고급진 우리 게스트의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Very simple.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guest will read you some song lyrics. Pop songs will be read in Korean, and Korean songs will be read

0: But in English,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carefully to that premium quality narration and guess the song title. Last week, for example, we have Donald Trump joining us in the studio. I love Melania Trump. 막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가사를 읽어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분 섭외하느냐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It was not easy to cast this person because this person is like all over those like YouTube videos. 요즘에는 좀 쇼츠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시고 바쁘신 분이라서 섭외하기에 힘들었는데. 모닝그루브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한다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So she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크리스티나,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께서 이제 가사를 열심히 읽어드릴 거예요. 오셨나요?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listen up very carefully.
1: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그렇구나. 빨간 장미꽃도 보이는구나. 예쁘구나. 영어 할게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그렇구나. I see skies of blue. 하얀 구름도 막 보이는구나. 참 좋구나.
0: 왜 이렇게 길지?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ca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그렇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Thank you, Christina.
1: 끝났구나.
0: 네, 이제 가셨어요. 생각보다. 가사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또 이제 썸머가 돌아왔어요. I'm back, morning givers. Did you guys notice? 여러분들,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가사 못 들으신 거 아니죠? 이거 또 오라 그러고 이러면 곤란해요. 네. 다시 읽어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소환해주시 마시고요. 우리 서비님께서 게스트 기대됩니다 했는데, 서비님, did you actually listen to the lyrics? 우리 리님께서 똑같다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니까요. So she was really here.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데. 자, 이 노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KTalk open chat room and als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live on YouTube. 또 보이는 라디오에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시고요. 서비님께서 와우, 진짜 오셨구나.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자꾸 이렇게 그러시구나만 보면은 이렇게 읽고 싶어져요, 이제는. 아, 진짜 잘하시네요라고. 아, thank you, thank you. It was all Christina, you know? Big respect to Christina예요. Alright, morning groupers. 자, 제가 몇 가지 핵심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크리스티나 소원할 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여기가 핵심이에요.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Okay, 자, 다 들었어요. I give you everything, okay? Okay, morning groovers, calm down. 이제 정답 맞춰주시고요. Our next song is going to be the hint. 다음 노래가 좀 힌트일 수도 있어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erd, Wonderful, everyone, Wonderful Place.

Okay, I think we're in a quite of an emergent situation because we're not seeing that many yeses. 너무 어려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단 하진님 문자부터 읽어볼게요. 하진님 said 웃느라 못 들었어요. 유유라고. 아 정말 코코님께서도 크크크크크크 크리스티나 이러면서 보내주셨고 굴보사님 아우 깜짝이야 라디오 틀었는데 크리스티나님 목소리가라고. 우리 6497 모닝그룹어 그이 코너는 웃다가 끝나네요. 정말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은 그러시구나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라고 해줬어요.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은희 팀장님 were having a very short discussion about this segment. We were kind of worried because people would just end up laughing and just not able to guess the answer for this. 너무 이제 웃기만 하고 사람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웃느냐고. 그래서 이 코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까 약간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아, 그런 와중에도 정답을 좀 보내주신 사람이 계시구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For example, 3267, 우리 얼짱님께서, 설마,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해주셨네. 아, 이 루이 암스트롱 노래 제목은 아니긴 한데, You're very close right there. 또 웃으시냐고 정답을 못 맞추셨구나. 우리 켄님께서도 정답,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해주셨고요. And 서비님 said,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이구나. 벌써부터 다음 게스트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쇼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이거

퀴즈예요, 퀴즈. 마치, 여러분들 앞에서 퍼폼하는 그런 원숭이가 된 기분인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So going back to the lyrics, for example, 제가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티나께서 아까 오셔가지고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이래주셨잖아요. So that is, I see trees of green. I see trees of green. 그렇구나. 그 다음에, she went, 빨간 장미꽃도 보이는구나. Red roses too. 루이 암스트롱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이게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쉽죠? 어렵지 않지 않아요? And then it goes, I see skies of blue. 하얀 구름도 보이는구나. 라고 또 이따가 나오죠. And clouds of white, 하얀 구름도 보이는구나. 와, 좋구나. 한 다음에,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ca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그렇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So that was the lyrics right there for you, everyone. 중간에 이제, 그렇구나. 이거는 아까 그 크리스티나 씨께서 추임새로 넣으신 것 같아요. So it is not like the 100% translation. 약간의 그런 MSG가 좀 들어간 낭독이었어요. 어때요, 모닝 그룹아들? 다음 주에도 함께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We're gonna be having another guest. 아, 벌써부터 섭외 전화 해야겠네. You know, I have to start casting from today because obviously we're having very, very named guests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여러분들의 또 이제 멋진 낭독을 위해서 제가 또 네임드 게스트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스트가 동나지 않길 바라면서.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개인이 사신 방송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뭐뭐 하는구나. 늪에 빠질 듯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중독성도 있고요. 그냥 뭐 오늘 회사에서 뭐 회의하시거나 뭐 직장 동료들이랑 말씀 나누실 때할말 없으면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이것만큼 좋은 답이 있을까요? 뭐, 회의하다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회의하는구나. 좀, 화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you know, if you are stressed out about something, if someone's bothering you, you know, don't be caught up to yourself thinking about it. Just say, I see. 그렇구나. 너가 날또 짜증나게 하는구나. 이러면 또 웃어 넘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while you are doing that, think about me. 오늘도 방송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 하루 그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굴보쌈님. 회의에서요? 미팅에서요? 네! 회의에서 미팅에서요. 뭐, 그렇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I'm talking about the attitude here, you know? When it comes to meetings or, you know, important conference or anything. Just think to yourself, I see. 그렇구나. 누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은근히 짜증이 좀안날 수가 있습니다. So, that is my life lesson for you for this segment.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생의 지혜와 조언까지 전해드리면서 이 코너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But we still got a few more minutes left for Morning Groove, everyone. So I want to see you guys joining me and participating in the topic that we have mentioned. 그래요. 우리 영일치님께서도 방금 그렇구나라고 썸머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셨네요. 바로 이런 attitude입니다. But anyways, going back to the topic, we're gonna talk about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some energy boost. 내가 기력이 없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우리는 음식을 찾아 먹잖아요. 기력 회복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살아나는 음식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한 입만 먹어도 그렇구나. 기력이 생겼구나. 하게 하는 그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For example, 코코님께서 기력이 없을 땐 곰탕, 그리고 저는 냉면보다는 밀면파. 그것도 뚝뚝 끊기는 부산의 밀면보다는 쫄면 스타일이 제주도 밀면이요. 모두 맛난 점심 먹고 한주 화이팅 하세요. 그렇구나. 곰탕, beef bone soup and wheat noodle from 부산.
but your preferable wheat noodle is actually from Jeju. I guess they have different styles.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직 아침 안 드셨다면 여러분도 아침 챙겨 드시고요. 만난 아침 그리고 as Coco Nim said, 만난 점심 먹고 한주 화이팅 우리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Okay, finally. We're going to have Louis Armstrong 선생님 joining us for this live session.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o this segmen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리메이크와 원곡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트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마구마구 함께 넘나들어 볼까요? So here, I'm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Very simple. You just gotta guess, and that's it.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r original artist and fun facts, just your thoughts about them, and so on. 노래 한 곡 오늘도 들려드립니다. 리메이크 버전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적인 그런 지식을 막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fun fact, 그리고 원곡 가수에 대한 뭐 추억, 다양한 생각 자유롭게 또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음악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원곡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today's remake song will be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F the Island. 새들처럼 들어볼 겁니다. And obviously this is the remake version. FT Island가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죠. 새들처럼 원곡자는 따로 있어요. So obviously there is an original musician for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So take a guess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 알바생들께서 열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Some of you who still are lost, I'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because I am kind Summer. 또 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 원곡자 가수의 분의 성을 빼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딱 한 글자만 안 들어갔어요. 이분의 이름 중에서 성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섭섭하네요.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And of course, for foreign listeners, I'm going to provide you another hint that is an English version. Okay, so here is your biggest hint. The musician's names, initials, are not BTS, but BJS. How about that? Woo! 이니셜이 BTS가 아닌 BJS예요. 네. 누굴까요? 원곡자가.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이용기 씨가 생각나나요? 땡! 원곡자는 따로 있으니까 원곡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Alright, while waiting for all of your smart guesses,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지식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e Island, 새들처럼.

듣기만 해도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노래.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FT Island. And your job wa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제가 힌트 매우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Okay, let's read your messages, read your guesses from now on. 3998 Morning River. 둘리라는 별명도 있고 여전히 활동 중이신 변진섭 가수님 오늘의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둘리라는 별명 있으셨어요? 약간 둘리 닮으셔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둘리라는 별명 있으셨군요. 열이 버거. 왜 이렇게 자꾸 콧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할 때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변진섭 맞습니다. So 변진섭 was the answer, the legend, right?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3293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2959 also said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and they added on 변진섭님의 희망사항이 유행했을 때 썸머피디님은 아직 세상에 안 나오셨죠? 아버지뻘 되실 듯 이라고 해주셨고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1989년에 이 희망사항이 발매됐다고 적어주셨네요. 66년생이시면 제 아버지뻘이 맞네요. 저희 아버지가 59년생, 어머니가 63년생이니까 거의 아버지뻘이네요. 그래도 이 노래 알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Summer! 이 노래 아니에요? 그쵸? 아, 이 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변진섭 씨였습니다. 이 변진섭 씨 그래도 저 너무 레전드라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발라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막 자리 잡지 않고 막 유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가 변진섭 가수라는 걸 알고 있고 예전에 나가수에도 많이 나오셨고 So since he's a legend even though he's a singer from the 80s I am very aware of this musician.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보내시고 이렇게 또 뮤지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뮤지션에 대해서 추억도 회상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So this segment is all about discussing and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this musician. 우리 3151 Morning Groover 진짜 섭섭한 변진섭 오빠 꺄 오랜만에 우리 오빠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like that hint right there, right? 오빠라고 하셨는데 나름 팬이셨구나. 근데 진짜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게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popular he was back in the days and still is because he's touring around Korea. 지금 현재 전국 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방 곳곳에서 이제 투어를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한 레전드라는 뜻인 거죠. 해피라이프님,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찾으셨던 분이요. 아, so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lyrics. So even though a lady eats a lot, he wishes for someone who wouldn't get fat. 그리고 말이 되나요? 정말? 어떻게 그래?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희망사항에 그러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또 어떤 여자 있었나요? 뭐 되게 요청사항이 좀 많으셨네요, 변진섭님께서. So obviously he had a lot of wishes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와, 우리 박원희 팀장님 무슨 AI세요? 막 가사를 지금 빵 띄워주시고, 와, 무슨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가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있어요. So let's take a read.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o a lady who's able to make the best kimchi fried rice.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왜요? 목젖 껄껄껄 이곳에 목젖이 보이는 여자? 이게 매력 포인트인가요?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A lady who I can meet even though I don't have enough money.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Okay, understandable. Fashionable lady even though they don't, you know, put too much effort into it.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는 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딱딱 소리 나게 씹는 거죠.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좀 이상형이 좀 특이하시긴 했네요. So I guess he was very specific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우리 선생님께서 썸머 누나가 힌트가 진짜 섭섭하네요. 이거 뭐예요? 라고. 어우 답답해. 그 진섭이 오빠 성이 뭘까요? 진섭이 오빠 어우 답답해. 꼭 맞추고 싶다라고. Looks like you're a little frustrated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힌트 죄송해요. 제가 I tried. 우리 하진님께서도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 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So that's the first realizing that FT Island actually remade this song. 맞아,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 했고 이 버전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 코너가 약간 그런 게 있네. So there is this thing about the segment that we would talk about the original musician that we would kind of leave out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그러니까 너무 원곡자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리메이크한 가수도 대단한 가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쓰게 되네요. FT 아일랜드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돌 밴드잖아요. 약간 1세대 아이돌 밴드 like the first generation idol band was FT Island and CN Blue back then. 기본적으로 밴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막 데이식스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밴드 아이돌 밴드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곡들 막 리메이크도 하고 곡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yeah,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in 1988 on 변진섭's debut album Like Birds and became one of the defining songs of Korea late 1980s ballad era. And with its uplifting melody and lyrics about freedom beneath the blue sky, the song remains one of his most beloved classics and a staple of Korean nostalgia. And FT Island released their remake of Like Birds, 새들처럼, back in 2011. So that was a long time ago already. 이 리메이크 버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꽤나 시간이 지났답니다. And as the title track of Memory in FT Island, the band's first remake album. 그래서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으로 이 새들처럼을 발매를 했다고 해요. So those were some fun facts about this song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 버전 들었으니까 변진섭 오빠라는 그런 향수를 여러분들의 돋구기 위해서 원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the one and only legend 변진섭.

Let's go! The World Cup season is here. The time that we have been waiting for 4 years. A lot of things can happen in 4 years, so we have waited long enough. 카타르 월드컵이 어제 같은데 벌써 월드컵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And we are expecting the first big match with South Korea, of course. The 태극 warriors versus the Czech Republic. And we hope our 태극 warriors to win. 우리 모두 우리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죠. Korea,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If you see some people out there, just ask them a question. Hey,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이강인? Very, very popular players in Korea. Do you know 홍명보? 뭐 이런 거. Do you know 2022? No, not 2022. 2002 World Cup. 우리 4강 진출했는데, you know? 막 이러면서 We have to be proud about ourselves. 우리는 대단한 태극 전사 보유국. 앞으로 승리를 쭉쭉쭉 기대를 해보면서 We gotta get it started with Coin 노래만. 우후! 우리 펭귄킬러님, looks like you're excited. 아싸! 코노 코노 준비! 라고 해주셨습니다. 코노 코노, code stands for Korea. 외쳐! Oh! In Korea, 윤대원 밴드가 지금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Hey, 여러분. So obviously, this soccer match is sports, one of our sports activity. So I have a TMI quiz. 아 또 썸마 또 TMI 가져왔어. 맞아요. 저 TMI 가져왔고요. Today's TMI quiz is going to be related to some sports. Ah, and we actually found this song. 우리 방송자님께서 이 노래를 찾아주셨어요. 직접 심으셨답니다. This is Shakira and Burna Boy, Die Die. And this is 2026 World Cup song requested by our morning groov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and Ben's Burrell. So we are obviously playing this song for you guys. Enjoy. Oh, yeah, let's go. Dale, dale. Okay, getting back to our TMI quiz. 여러분, 제가 TMI 퀴즈에서 축구 말고 야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가 과거 잠실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자주 갔어요. 근데 야구 경기 직관을 갔는데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So that is the TMI quiz, everyone. So one time, Summer went to watch a baseball game at 잠실 baseball stadium. And somehow, I got booed by so many crowd.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과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온갖 야유를 받았을까요? 저 태어나서 그런 야유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us on Pure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무료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맞춰주세요. 썸머가 야구장에서 왜 야유를 받았지?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도대체 무슨 일이? 한번 맞춰보세요. 둔둔둔 쿵짝짝 쿵짝짝 쿵짝. Okay, Sunset Morning Groover. 코너 코너. 썸머느라 오늘은 월드컵 응원송으로 가주세요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of 코인 노래방. That is w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솔직히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실감나게 해드려야죠. I mean, so much is going on, and obviously this World Cup i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굉장히 또 먼 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the Taegeuk Warriors who must play under the conditions of Guadalajara in Mexico, which is like located at an altitude about like 1,500 feet from what I know. 굉장히 또 고도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훈련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Yeah, yeah, that's what we do. Do you know Son Heung-min? Do you know 이강인? Okay. 자, 정답들이 쏙쏙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썸머가 왜 야유를 받았을까요? 6226, a new morning giver texted. 맥주 빨리 마시기, 패배! Ah, yeah,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events at baseball stadiums, and maybe it's because that I didn't drink my beer as fast as enough, because that is one of those competitions that they do within the crowd. 땡입니다. 이런 건 안 걸렸어요. 이런 거 걸리면 패배하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저 탄산을 좀 빨리 잘 못 마셔가지고. But that is not the answer. I got booed by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로 제가 굉장한 야유를 받았어요. 아하, 달래, 달래. 우리 페니킬러님께서 술을 너무 마셔서 주정 부리셨나요?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So were you just like way too drunk at a baseball stadium?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은요, 주사가 없어요. 전 술 마시면 오히려 굉장히 calm해지는 사람입니다. I get super calm once I drink. Like, I'm like the total opposite. You guys may assume that, oh my god, Summer's gonna go so crazy with this energy level. She's gonna get crazy when she's drunk. But no, no, no. 저 술 마시면 되게 calm해집니다. So, 땡! 땡이고요. 아, 정국 OPPA 오셨어요. 저보다 동생이지만 잘생긴 정국 OPPA가. Dreamers, this is to celebrate the Qatar 2022 World Cup. 아, 이때 공연 진짜 멋있었는데 저 이때 입덕했거든요. 아야오, 아야오.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니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반짝이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하고. Everybody, 아야오. 아야호, don't boo me. 아야후, 안 돼요. 아야호, yeah. 우리 영 H님께서 곰돌이 홈 경기에서 쌍둥이 유니폼 입고 갔었나요? 아, 진짜 절 몰라보시고. I have basic sense of manners. I wouldn't do stuff like that.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요? 곰돌이들한테 빵빵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했고요. Happy Life Morning Group. 다른 팀 응원석에서 쌍둥이 원하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Subby also said, 홈팀 좌석에서 원정팀 원하셨나요? 321만 also said, 상대편 응원석에서 응원하기. 에이, 저 설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You know, if I'm cheering for the home team, I would be seated at the home team seat, okay? I would wear the uniform in the home seat area.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이유예요, 여러분들. 네, 한번 맞춰보세요. It has to do with the screen. 뭔가 스크린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스크린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t a baseball stadium, why did Summer get booed? This way. Oh, yeah. Do you know Jungkook? Do you know Jungkook who sang at Qatar 2022 World Cup? 우리는 BTS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이강인 보유국, yeah. Summer 보유국. 우리는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또 proud하게 오늘 태국 동사들을 응원하시고요. 우리 5558 굿모닝. 오늘 월드컵 시합이라 필승 코리아 아닌가요? 저희 회사도 11시부터 전체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such an amazing company you have right there. 이렇게 큰가요? 몰래 몰래 찔끔찔끔 볼 바에는 다 같이 시원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사장님들, CEOs, the head of a company, just let people watch the World Cup all together. It's fun. Just do it all together. 이래야 또 이제 업무 또 효율도 올라가고 또 애사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뮤지컬러버께서는 TMI 퀴즈. 관중석의 키스타임 화면에 잡혔는데 안 하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힌트 듣고 이렇게 맞추신 건가? 정답이에요.
와, 장난나면 이제 바로 말씀드리려고요. So that is the answer. Wow, good guess. So this is what happened. I went to the baseball stadium with my university classmate back then, and we actually got caught on that kiss camera. 막 잡혀버린 거예요. But we were absolutely, definitely not in a relationship where we would ever kiss. So when we kept refusing and shaking our heads, the crowd started booing us. 그래서 제 대학교 동기랑 이제 야구장을 갔는데 우린 절대 그런 거 할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화면에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막 이러면서 막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원봉으로 막 X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뒤를 돌면서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러면서 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상처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동기 남자애가 야 어떡해?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뭐래 이 바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뭔가 노잼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우한 것 같은데 장난 삼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So that was the answer. I got caught on the kiss cam and I didn't kiss. So that is the reason why I got booed by many crowds at the baseball stadium. 아, 우리 Transcription Authors 승리를 위하여 듣고 계십니다. One of the most popular World Cup music. 짝, 짝, 짝, yeah, yeah, yeah. 우리 Sunset Morning Group에서 뒤늦게 어린이가 받아야 될 파울볼을 3만 원아가 눈치 없이 받고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So did you catch the foul ball when the kid was supposed to catch it? 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못해요. 저 파울공 날라온 적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한번 잡고 싶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땡!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요? 우리 영H님께서 그러게요. 많이 노잼이었겠네요. 라고. 진짜. 그 키스 못하는 춤이라도 추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 아 하긴 거기서 뭔가 제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막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아 왜 하필 얘랑 옷을 대잡혔어. 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썸남이랑 갔을 때 좀 잡아주지. 그 뭔가 상황이 야속하기도 했고 I guess I wasn't feeling that lucky because obviously I would want to be caught on the kiss camera if I was there with my boyfriend or something. But obviously he was just my good friend. 굉장한데 너무 친구여가지고 아쉬웠다. 고탄다하라 in Mexico. 우리 태국 warriors fighting. Fighting, fighting 많이 보내주시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orld Cup?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방송이 진행이 될 건데요. 11시잖아요. So where are you gonna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Are you even going to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어요. I didn't catch any match on the Qatar World Cup back then. 그때 너무 경기를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고 I was doing a news show back then, so I had to get up really early. 그래서 뭔가 아, 막 일에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맞나? 집중을 하긴 했나? 그래서 단 한 경기도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새벽에 막 어디 편의점에서도 보고 치킨집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Anyways, 클론 등장했습니다. 클론 and featuring 엄정화 언니 발로차 발로차 이 노래 저 초등학교 때도 막 불렀던 것 같은데 발로차 막 키 크는 노래라고 그때 막 이거 시켰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발로차 이러다 보면 키가 클 것 같지 않나요? Gotta be stretching out your leg, you know? 발로차 공을 발로차 우리 태국 워리어들의 완벽한 드리블을 꿈꾸면서 완벽한 에이밍 You gotta aim for the goal, right? 그래서 그 골대 딱 에이밍 잘하시라고 발로차 우리 골키퍼들 발로차 골키퍼가 발로차면 안 되죠. Do you know 이강인? Do you know 손흥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또 월드컵 관람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자 볼 것 같아요. I think I'll be alone watching the game. 뭐 주변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볼 것 같은데 Maybe I will be joining some chat rooms.
저는 뭘 보든 이제 좀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좀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만약에 또 올라가고 또 다른 경기 하게 된다면 maybe I will try to find a way to watch it with the people. 우리 박우리 선생님도 보실 거죠? 경기. 예. 표정이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감독님도 보셔야죠. 축구 경기. Do you know 손흥민? Yeah? 그렇다고 하시네요. 너무 신나네 갑자기. 여러분 월드컵 볼 때만큼은 You know, as long as when you're watching that World Cup game, just forget about all those stressful stuff. 볼 때만큼은 우리 행복하게 응원하면서 싸우지 말고 Don't fight and we're gonna all become one while we are waving flag. This is K-9 waving flag.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5532 COD 팬 모닝그룹어가 texted again. 저희 아이들은 각각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본다고 빨간 티 입고 간대요. 저도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들이랑 볼 예정인데 다 같이 한국 응원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Oh, so the kids are off to their school and kindergarten wearing some red t-shirt that is so adorable.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우 귀여워라. 그리고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분들이랑 볼 예정이라고 하셨고 You're saying that your foreigners would cheer for South Korea, so make sure they do that. 뭐 속으로 막 체코 이러기만 해보라고 하세요 아주. 예. Let's all cheer for Korea. 강제로 이렇게 응원시키시고요.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또 TMI도 한 번에 맞춰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최고입니다. Stay tuned.

0: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everyone.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디인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져보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참고로 저는 MZ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약간 Z에 가까운 M입니다. Anyways,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reasons why you got scolded during your school days. Interesting, right? 오늘은요, 학창시절 모닝그루버들께서 혼났던 경험담에 대해서 사연 받아볼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혼났던 이유 등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I mean, even if you were a good student during your school days, you probably had an experience, at least one experience, of getting scolded by a teacher, your mom, your dad, or even a neighbor at least once. So please, share your stories about why you got scolded and perhaps what punishment you received and who scolded you. 학생 때 아무리 내가 모범생이었어도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혹은 이웃집 사람한테 혼났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왜 혼나셨는지, 어떤 벌을 섰는지, 누구랑 같이 혼났는지 등 사연 남겨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제가 돈 내고 다니는데 왜 내가 청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한번 안 하고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So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was on a cleaning duty one day and I remember a time when I questioned why I had to clean when I already paid tuition to attend school. More precisely, my parents paid for the tuition. But I tried to run away without cleaning, but obviously I got caught, and my homeroom teacher scolded me and even smacked my feet, saying that my feet were the problem.
1: 도망간 제 발바닥이 잘못을 했다면서 단서로 제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셨습니다. 그게 제 벌이었어요. 근데 막 웃으면서 때리셨어요. 이 발이 문제야, 이 발이 문제, 막 이러면서. 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키가 190cm의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되게 무서우신데 또 때리실 때는 이렇게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나고 청소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지금부터 학창시절 모닝그루버들께서 혼났던 경험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모닝그루버들 거짓말하면 대차게 혼나는 거 아시죠? This is Big Bang, 거짓말.

So we're talking about the reason why you were in trouble or got scolded in your school days today. 오늘은 학창 시절 내가 혼났던 이유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4288 Morning Groover said, 학창 시절 혼났던 사건을 생각해보니 이게 딱 떠올랐어요. 수능이 끝나고 인생 처음으로 샛노란색 염색을 했어요. 머리도 길었는데 엄청 노랗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엄청 혼난 뒤에 다음날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했답니다. 아무리 검은색으로 해도 밝은 갈색이더군요. 다 지나간 추억입니다. So when you dyed your hair bright yellow, you got scolded by your mom. 아, 그런데 또 말을 되게 잘 들으셨네요. 저는 계속 그냥 그 염색한 거 아까워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모자 쓰고 다니고 했을 텐데 또 바로 다음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셨다고. 근데 뭔가 이득이었겠어요.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갈색빛이 자꾸 올라오니까 더 예뻐지는 그런 효과? 우리 얼짱님께서 저요 저요 교실이 잠겨있어서 교무실에서 급하게 체육복 갈아입어서 된통 혼나고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다섯 바퀴 돈 기억이. So you got changed to your PE uniform at teacher's office because the classroom was locked. 맞아요. 이게 수업 시간 되면은 또 이제 귀중품들도 있고 하니까 되게 재빠르게 교실 문을 잠가버리잖아요. 불도 다 끄고 이러니까는 나 늦었는데 어디서 갈아입지? 막 이러면서 급하게 교무실에서 갈아입으셨다고. 아니 어떻게 또 교무실에서 갈아입으셨대요? 저 때는 커튼 뒤에서 이렇게 막 갈아입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커튼이 되게 넓었거든요. 체육복 안 갈아입었다고 혼난 경험 진짜 많죠. 저도 체육 시간에 체육복 까먹고 안 가져가가지고 못 갈아입어갖고 막 맨발로 이제 운동장 다섯 바퀴 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오리걸음 진짜 많이 했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무릎에 되게 무리 될 텐데. 9909 머닝그루버. 저는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소풍 끝나고 종례하기 전 친구들 몇 명과 튀었어요. 크크크크. 다음날 오리걸음 했답니다. So another person who end up being scolded by doing those duck steps, which is like run, which requires you to walk around the whole entire field. 아 이거 진짜 힘든데 또 오리걸음 하셨구나. 아, 근데 너무 싫은 게 기분 좋게 소풍 갔는데 꼭 종례를 하고 끝나야 되는 게 좀 싫지 않았나요? 빨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솜사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종례할 테니까 다 모여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 가면 당연히 뭐 혼났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사연이 있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꽤나 많이 학창시절에 혼나셨군요. So looks like a lot of morninggroovers got scolded in their school days. 0117 모닝그루버 지각!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직장 다니는 지금까지 지각으로 평생 혼나네요. 그때 하도 또 나왔어요. 오리걸음을 해서 지금도 하체가 튼튼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you got scolded because you are always late to school and you're still late up until nowadays. 와 직장에 지각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리지 않나요? Well, anyways, 오리걸음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체가 튼튼하시다고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있네요. 당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혼내셨을 텐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 이런 학생들이 미쳐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This is 손담비 with 미쳤어.

So why did our kind morning groovers get scolded back in school days? Let's find out more. JKY 모닝 그루버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피어싱에 심취해서 귀를 8-9개씩 뚫고 다녔는데 한 번은 학생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면서 피어싱 빼느라 눈물 콧물 뺐던 기억이 나요. 혼난 것도 무서웠지만 미로처럼 얽힌 형태의 특이한 피어싱을 달고 있어서 그거 빼느라고 피도 줄줄. 아, 어떤 피어싱인지 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피어싱이시죠. Well, so you got ears pierced and you had like 9 holes? 아, 진짜 이러면 혼나야죠, 그죠? 눈물 콧물 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눈물 콧물 빼는 거야.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피어싱을 하셨나요? 왜 꼭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은 건지. 또 학생 때 지나니까 저는 피어싱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남산 최팀장 모닝그루버. 중학교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관악산으로 갔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중학 시절이기도 하고 신바람이 나서 100m 달리기 하듯 정상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전교 1등으로 도착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혼자 소풍 왔냐고 마구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교 1등한 사람입니다. 멋지죠?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렇게 단체로 이제 이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앞장서 나가고 이러면은 또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No matter how well you hike, you always have to stick together with other students. Otherwise, you're gonna get scolded. 저도 뭔가 이런 이유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앞장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천천히 가라고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께서 라떼는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었죠. 한 명만 떠들어도 단체로 혼나는 공동체의 의식. 그때는 계산 같은 거 하고 살지 않았던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We all got scolded altogether when one student was not, you know, kind of paying attention in class or talkative in class, things like that. 만약에 누가 떠들어가지고 혼나면 너 저기 13번 제가 떠들어가지고 다 같이 지금 혼나는 거야. 다 같이 엎드려. 일어서. 앉아. 옆중 쉬어. 이러면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아 진짜 이러면서 그리고 박자 틀리면은 어 너 천천히 했지. 쟤 때문에 또 시작. 다시 처음부터 1, 2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런 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했었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벌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7641 모닝그루버. 저는 고등학교 5교시 사회 시간 그 선생님은 출석을 잘 안 불러서 애들이 많이 수업을 쬐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수업 듣는 애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출석 부르고 빠진 애들은 따로 교무실로 불려서 혼난 기억이 있어요. I mean there are teachers like that who don't really check the attendance every single time during the class and the thing is that students know. 이게 귀신같이 또 학생들이 알아요. 아, 저 선생님 출석 안 부르니까 조금 만만한데? 이러면서 수업 짤까? 이러면서 근데 불시해버리는 순간 chaos 다 끝나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은 본분을 지켜서 학생 수업 재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우리 중학생 모닝그루버들 아셨죠? 초등학생 모닝그루버들 수업 시간에는 꼭 출석 체크하셔야 됩니다. 2506 모닝그루버. 학생 때 유행했던 매운 닭꼬치인 눈물꼬치가 유행했는데 어? 저랑 비슷한 세대신가 봐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친구랑 수업 시간에 조용히 나와서 눈물꼬치를 먹은 후에 다른 선생님께 걸려서 매맞은 기억이 나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 눈물꼬치가 추억입니다. So you went out to eat some chicken during your class. 당연히 이러면 혼나야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 밖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를 사 먹고 이러면은 너무 걱정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근데 눈물꼬치 진짜 맛있지 않았나요? 뭔가 그 치킨 꽃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저 때는 그 치킨 팝콘이랑 콜라랑 이렇게 합친 뭐 그런 것도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저는 학교 끝나고 달려가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찌됐건 it's more fun to be scolded with your friend instead of being scolded alone. 혼날 때도 뭐 사실 친구랑 함께하면 또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죠. 혼자 혼나는 것보다는 둘이서 혼나는 게 낫겠습니다. This is 채연 with 둘이서. Funky mix. Start sequenc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So Music Boutique has started with no usual signal music.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Ethio Jazz. Have you heard of the term Ethio Jazz? Ethio Jazz는요. 에티오피아 전통음악, 미국 재즈, 펑크, 라틴 음악이 섞여서 탄생한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o Ethio Jazz combines Ethiopian traditional music, jazz, funk, Latin. 들으면서 과연 재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 That's not that important, right? Ethio Jazz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 Father of Ethio Jazz라고 불리우는 이 Mulatu Astake라는 분인데요. You're listening to his music right now. 그래서 한번 먼저 Mulatu Astake 곡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Mulatu Astake, Te Zeta.

So you're listening to Mulatu Astake, the father of Ethio Jazz. The song is Tezeta. Tezeta는 에티오피아어로 nostalgia 또는 longing에 가까운 뜻인데요. 약간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곡처럼 느껴집니다. I think Tezeta could be translated in Ethiopian as a nostalgia or longing. 약간 이 서구 음악에서는 종종 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r in Portuguese, saudade, which is a word that you hear a lot in you know, bossa nova music. 그래서 에티오피안 음악에서의 어떤 이 한, longing, 그리움, nostalgia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장르처럼 tezeta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음악의 느낌을 보면요. 묘하게 여러 어떤 문화의 음악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동, East Asia, Middle East, Africa, and even Asia. 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You know, I

근데 이 몰라토 아스타케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why do I get that kind of vibe with this music. 조금 찾아봤더니 에티오피아 음악, 트레디셔널 음악, 전통 음악에서는 이 오음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Kind of like a pentatonic in a blues music. 물론 펜타토닉과 또 이제 우리 국악에서 쓰는 오음계랑은 조금 다른데 but kind of a very similar in vibe. That's why I get that kind of vibe. 아,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동양 음악 같기도 하고 중동 음악의 느낌도 나고 아프리카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서 들었구나. 여기서 났구나. So, you know, whenever we listen to traditional music, 오음계가 주는 어떤 한 그리움 같은 정서가 있잖아요. I think that's why exactly we feel that way by listening to this music. 네. 테제타라는 노래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음 곡 역시 몰라토 아스타케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Mulatu Astake, Ijel Tezela, meaning a personal memory. Isn't it such a familiar vibe?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예, 우리한테 멀지 않게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 낙원상가 아래에서 할아버지들이 연주하실 법한 Yes, exactly. 스카프 들은 낙다님께서 재즈인 듯 특유의 전통음악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신기반기. Right, bit of a jazz and bit of a, you know, traditional music and

feels like kind of an old saxophonist doing the solo right around the Nagonsanga area. 그쵸? So, 멜라투 아스타케의 곡, 두 번째 곡이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2005년,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Broken Flower 때문인데요. His music was being highlighted again in 2005 because of this movie by Jim Jarmusch titled Broken Flower. Broken Flowers라는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 방금 들으셨던 곡이죠. 멜라투 아스타케 에젤 데젤라 이 곡이 또 다른 곡과 함께 수록이 되면서 이분의 음악에 대한 굉장한 또 이 조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청취자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 through this movie, his music was became known to Western listeners. 그래서 에티오피아 음악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This one is by Mahmoud Ahmed,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legendary figure in Ethiopian music. Singer이신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Mahmoud Ahmed. The song is Yeshi Haraget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t of an abrupt ending. Sorry about that. So Mahmoud Ahmed, Yeshi, Haragetu라는 곡이었습니다. 반응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영신이님께서도 멍하게 있다가 지금 멜로디 듣고 웃어요. 트로트 연주로 들려서 웃음이. Yes, that's how I felt exactly. Their music felt so, I don't know, close. It felt like Ethiopians are our brothers. 우리 형제 나라처럼 느껴지는. 베스킨님께서도 약간 세련된 트로트 연주 같아요. Yes, exactly. 1232님께서도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 나올 법한 느낌이 나요. 크크크. Yes, exactly. 가요 무대 한번 마무드 아메드 초대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next artist, Ethiopian artist is Helu Medgia라는 분인데, he's a organist, accordionist, and also pianist. So 또 이티오피안만의 또 어떤 이 상당히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Helu Medgia. The song is Yefkir Anguruo.

አግኝቶ አመጨማለ ወልደው ሐሳብ ተሸክም አመጨማለ ወልደው ሐሳብ ተሸክም መልከላ ወደው ተሳበረ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 think first installment of 동요 위클리 was last week. Yes. 근데 상당히 그 기획과 컨셉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A lot of positive feedbacks for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So again, just to kind of give you the lowdown of this segment, we will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So every Tuesday on this segment, 동요 Weekly. But not just the two 동요s, but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track. 그래서 한 곡의 동요를 소개하고 그것과 매칭이 되는 대중가요일 수 있고요. 팝송이 될 수도 있고 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약간의 릴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My relay matching 동요 and the popular music. 그럼 첫 번째 곡부 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윤서진 친구가 부른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라는 곡인데요. Lyrics by 김지원 and the composer is 고수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바다죠. 찰랑이는 새하얀 윤슬이 파도 위에 얹혀져서 넘실넘실 넘어오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So, summer is on the way. When I think of summer, I think of the ocean and imagine sitting on a sandy beach, watching the sunlight shimmer on the waves as they quietly roll toward the shore. Then I write things in the sand, my name, my friend's name, my dreams, and my friend's dreams. So,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내 이름, 친구 이름, 나의 꿈, 친구의 꿈, 먼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파도에 쓸려가는 이름들과 꿈을 보면서 내 꿈이 바다 넘어 저 먼 곳에 닿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사장,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As the waves come in and wash those names and dreams away, I find myself hoping that my own dreams might travel beyond the sea and reach some faraway places. 굉장히 동요적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이 그 쓰여진 그런 이름들과 꿈들을 바다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This is 김지원 작사, 고수진 작곡 and the singer is 윤서진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윤서준은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이런 가사가 있죠. 더 넓게 넓게 흩어지는 새하얀 모래 위에 머나먼 바다의 꿈 새겨요. Upon the wide endless stretch of white sand, I draw dreams of the distant sea. 먼 바다로 돌아갈 푸른 파도야 내 꿈도 함께 데려가줘. On blue waves returning to far off ocean, please carry my dreams with you. Beautiful, beautiful. 그렇죠? 오칠옥님께서 아이도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kay, so matching song. Our Kitty님s are sort of making guesses on what kind of a matching song I'll be bringing. 이렇게. 독더미님께서 바다의 왕자 아니냐고, 바다의 왕자. 아닙니다. As I said, I won't be predictable with my matching song. 아마도 여러분들이 게스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쿨피스님께서도 역시 귀여운 목소리 어쩔, 이렇게. 맞아요. 참, 동요를 들으면 그냥 that's kind of a given. 목소리의 귀여움과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죠. So my matching song is a song by 우효. 우효 인디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sort of electronica based 인디 뮤지션인데 우효 씨의 모래라는 곡이 있어요. 모래라는 곡이 있는데 all these two songs all talk about sand on the beach, right? But in such a different perspective. 이 곡의 모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줌의 모래로 날 유혹하지 마요. Don't tempt me with a handful of sand. 한 줌의 모래로 날 울게 하지 마. Don't make me cry with a handful of sand.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Because in the end, it will all disappear. 하얗게 흩날리는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테니까. Because it won't remain beautiful forever, like tiny white flower petals drifting through the air. 난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And because I still can't quite believe it.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한 줌의 모래에 뭔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바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that is my interpretation. 저의 해석이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원작자의 의도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요가 보는 이 모래와 이 대중가요에서 보는 모래에 굉장히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Both very beautiful s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칭송입니다. 우효입니다. 모래.

우효 모래였습니다.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atching?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Hope you enjoy that as well.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 국악 동요를 한 곡 갖고 왔는데요. I think I mentioned that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genres of 동요. There are 동요 that's called 서정 동요, which is kind of a ballad. You know, similar to ballad in the popular music. 서정 동요라는 그런 조용한 발라드 같은 동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창도 있고. And one very distinct genre is called 국악 동요. 약간 국악의 음계와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This one is titled 여름밤. The singer is 김나람.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 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햇살을 재우는 듯한 어떤 자장가라고 이렇게 it's kind of like a lullaby, sort of gently putting the day's blazing sunshine to sleep.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뜨거운 햇살아 토닥 토닥 토도닥 pat pat patter pat warm sunshine 붉은 노을 안고서 잠을 자자 let's fall asleep wrapped in the red glow of sunset 휘릴리 휘릴리 샤르랑 샤르랑 바람손 토닥이며 휘릴리는 이제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샤르랑은 이 샤르륵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 부사라고 합니다. And it could be translated something like really, really, really, rustle, rustle with the wind's gentle hand patting us softly. 휘영청 둥그런 달님을 만나러 가자. Let's go meet the bright and round moon hanging high in the sky. 라는 아주 참 그런 포에틱한 그런 가사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람입니다. 여름밤.

김나람 여름밤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여름밤 풀숲 가득 재잘거려도 햇님은 스르륵 소르륵 곤이 잘도 잔다. Even though the summer grass is alive with chatter all night long, the sun drips off softly and sleeps soundly. 토닥토닥 토도닥 그렇게 꿈을 꾼단다. Wow, I love it. 이수영 작사 and 김경은 작곡 김나람 여름밤이었습니다. So, the connecting song, the matching song that I had.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용이 뜨거웠던 햇살을 이제 밤으로 데려가서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In the quiet night sky, beautiful starlight shines silently even through distant windows.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The memories of the day dripped away somewhere and all I can do is gaze at the dreaming sky above.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To the sound of a gentle melody, my heart becomes like a child again.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That was a 김현식 여름밤의 꿈. 깊은 밤 아름다운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다시 아침이 찾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A dream I hope to remember even when morning comes again.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동요 weekly and the matching of a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We'll be back with another edition next Tues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니님께서 아이들 목소리로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William Wordsworth의 말이 떠오릅니다. Yes, indeed. We are always learning from the child,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항상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Miles Davis, song about summer, a very famous song, of course. I think from the Gershwin piece, I think. Miles Davis의 Summertime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Apologies for that. So a little head start for Music Boutique today.

场呢，我们先来一首很特别的 Enix 的소냐르西班牙语版，一首韩团唱的西语歌，一起来听听吧。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아르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르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